미체제나 땅가당 니장 니가당 상마 투즈규즈나 라닥세 용세는 코에케나 가당 미체 그룹슈즈르 캄보테나 니가당 상스카데케나 리기드는 코에케나 미체 그룹슈즈르 캄보 카오케나 가당 망체케나 열바체네케나 미릭스는 코에 두케네케나 투구 파마이캉 주스테노 칼라테나 니가당 가자케나 하케나 카오케나 상스카데 용스나니 잔 탁샤세세 율라 파마 열바체나 아베밍라 트링도르지 아마밍라 탄딜라톤 마나미노 나옹로톤레 테니케당 아바